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생각을 어떤 도구로 꺼내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요. 무게감도 달라요. 말로 전하면 돌아서서 후회하더라도 그냥 돌이킬 수 없어서 간단하긴 하죠. 어쩌겠냐. 근데 글로 쓰면 그 상대에게 전하기 전까지 장점이자 단점, 고칠 수 있으니까 수고로움은 있어도 최선을 찾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또 최선이긴 하겠느냐. 이게 문제죠. 계속 저거 아닌 것 같아 고치고 아까 그게 낫나? 다시 고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밤에 쓴 편지 못 붙인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즉각적인 메신저를 붙들고 사는 세상이라 고민하고 고민해서 써내려가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 메신저에서도 약간 그 밤새 썼다 지우는 편지처럼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메시지를 보낼 때 약간 끊어서 달락달락으로 여러 번 보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약간 장문을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내용을 다 편지처럼 쓰고 뭐 고칠 것도 고치고 약간 이렇게 해서 보내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화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문자 주시는 스타일을 보면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자는 계속 대화하듯이 짧게 짧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것보다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한꺼번에 다 적어서 보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그렇죠. 노출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서유석의 구름나그네, 박상규 친구야 친구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등산하다 보면 좁고 가파른 길을 자주 만나는데 그런 상황에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성격이 급한 탓인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보다 먼저 지나가려고 서둘러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러다 마주오는 상대방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서 서로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을 하다 우연히 내 앞에 계신 분의 행동을 보게 되었다. 한 명 남짓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는데 그분은 저 멀리서 단체 등산객들이 내려오는 걸 보더니 잠시 길에서 벗어나 비켜서셨다. 그러곤 그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셨다. 처음엔 저렇게까지 비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훈훈하던지 덩달아 뒤에서 기다리던 나까지 담례 인사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그래, 좀 기다려주면 어때? 어차피 여유를 즐기러 온 산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등산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운동이지만 산이라는 자연을 함께 빌리면서 즐기는 만큼 산을 오를 때는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건 산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기본 에티켓 같기도 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주 인사하며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다.

송골매 산꼭대기 올라가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길 긴 여운, 오늘은 신경은의 오늘도 등산이었습니다. 등산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뒤늦게 약간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등산. 저는 등산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은 사실 아닌데 한 20살 땐가 처음으로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산을 가본 적도 없는데 약간 첫 산이 지리산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다 같이 의무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1박 2일 코스로 줄인다고 굉장히 그 어떤 힘든 코스로 갔던 것 같아요. 뭐 뱀사골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새로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등산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정말 뭐 처음 보는 분들 근데 정말 다 같이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경험을 하고 내려오시는 거니까 올라가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뭐 묻지 않아도 막 정보를 주시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오이 드시다가 처음 보는데 학생 이거 먹어라고 막 주시기도 하고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산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산을 좋아해서 산이라는 곳에 이 자연에 온 만큼 여기서는 서로 배려가 우선이고 좀 뭐랄까 그런 약속한 듯 예, 뭐 어디 써붙여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지키시고 또 산에 와서 지금처럼 그때는 무슨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지금까지 분리수거도 없던 때였나? 뭐 그랬으니까요. 그런 때인데도 이미 그 산에서는 세제 안 쓰기 당연한 거지만 산에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너무너무 다들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 글을 읽다가 그때 산에서 처음 봤던 그 광경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장난도 치세요. 아 이거 한 3배로 늘려서 이만큼 남았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라 1부 끝곡으로는요. 노래 하나 추억들의 주파수 고정 커피 한 잔과 듣고 있네요 하셨던 우리 차미수님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지금 1부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전해드리고 2부로 갈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어요. 2부 첫 곡은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소라 씨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복수님 일찍 오셨죠? 매일이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매일이 똑같은 날이어도 오늘은 오늘일 뿐. 그리고 순식간에 현재가 과거로 바뀌잖아요. 매일 똑같은 태양이 떠도 2026년 10월 15일이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향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좀 쌀쌀한 아침이지만 화창해서 좋아요 하셨고요. 황금배련님, 오늘 아침 구름이 짙게 널려 있어요. 비 예보도 있고요. 비가 그렇잖아도 제가 비를 못 보고 왔는데 비가 내리는 중이라고 떠 있어서 봤더니 약간 뭐 예보에 굳이 없더라도 살짝, 예, 살짝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비들이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참이수님도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621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 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8439 뒷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진짜 시간이 빠르긴 하네요. 어지간한 건 이제 다 정리를 했다고. 한 달 동안 참 마음도 뭐랄까 순간순간 울컥해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그런 한 달을 잘 보내셨네요. 그렇죠? 독수리님 어서 오십시오. 출첵합니다. 노추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아구리님이랑 또 도전하시는군요. 네, 잘 준비하시고 안전이 제일입니다. 아시죠? 이영희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꾸리님이 소영님 목소리 목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라고 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제 생각에 좀 완전히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유난히 매일 아침 제가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데 유난히 조금 뭔가 나아졌어 이런 느낌이 드는 아침이어서 아침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001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원님도 오셨고요. 경원님 이사 앞두고 계시는군요. 진짜 할 거 많죠. 예, 그냥 뭐 그 포장 이사 이런 거 신청한다고 해도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어느 정도도 분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선숙님, 어제는 병원 다녀오느라 출석을 못했네요. 오늘 고구마 밭에 가서 캐보니 월수 캐셨나 봐요. 잘 됐네요. 몇 개만 캐서 왔어요. 주말에 캐야겠습니다. 오늘은 예방접종하러 가신다고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6185 뒷번호 쓰시는 분 권영준님. 권영준님은 출퇴근길 창수령이라는 곳을 지나시나 봐요. 사계절이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다람쥐, 오소리, 너구리, 담비, 노루 등등 출퇴근길 제 친구들이랍니다. 라고 친구들이 참 많네요. 수고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평강공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갈까요? 줄스홀랜드 자미로콰이가 함께하는 I'm in the mood for love 준비했고요. 그리고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세요. 아, 한은수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 저도 감기에 좀 걸렸어요. 하셨는데 빨리 나으세요. 잘 드시고 또 쉬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1757 뒷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6216 쓰시는 분 어서 오세요. 고정섭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6418 뒷분을 쓰시는 분, 3021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827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란 걸 알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네, 우리 모두 함께 새겨듣죠. 자, 이번에는 김선숙님, 오늘 예방접종도 잘하고 오시고요.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지금 함께합니다. 코모도스의 3 Times a Lady 전해드려요.

7823 뒷번호 쓰시는 분은 가을도 짧고 마음에서 느끼는 가을은 더 짧아서 어떻게든 이 계절을 잘 보내고 싶어요. 알차게 하셨는데 그쵸. 사람 마음 다 똑같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지지난주 정도? 지지난주 정도에 그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전형적인 가을. 정말 정말 하늘도 청량하고 약간 그 더위가 남아 있었지만 약간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왜냐면 요 며칠은 계속 좀 흐린 느낌이 많으니까요. 아, 그때가 너무 좋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항상 뭐가 지나간 다음에 아, 그때가 너무 좋았네 이럴까 봐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스럽게. 자, 이번에는 오늘 아까 그 문자 소개해드릴 때 다람쥐 친구 중에 다람쥐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족분 중에 정말 다람쥐님이 계시잖아요. 신청하신 노래를 2부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0: WBS FM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3: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4: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한 동중서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구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입니다. 뒷번호 6216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미조 휘파람을 부세요.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현동수님 오늘 들깨 타작하신대요. 추수합니다라고 사진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시작하셨겠죠?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노친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고요. 음반 문 열러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노래, 우리 킬리만자르 표범님의 신청곡이에요. 너무나 추억이 마구마구 샘솟는 그런 곡이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김국환의 목소리, 은하철도 999 지금 전해드리고 음반가게 문을 열게요.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87년으로 갑니다. 유열 1집이에요. 한동안 건강 문제로 걱정과 궁금함이 따라다녔었잖아요. 폐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투병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때 근거 없는 소문까지 많이 돌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젠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죠. 이때 뭔가 좀 너무나 그 어떤 노래나 모든 것들의 완성도 때문에 평범한 참가자가 아니라 약간 선배 가수가 그 특별 무대를 하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고 젠틀한 이미지, 전혀 신인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 실력이 신인 같지가 않았죠. 유열은 1집 앨범으로 87년 K사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고 수록곡 이별이래라는 곡은 88년 3월 카이톱톤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1집은 총 10곡을 수록했는데요. 그 중에 A면 1번 트랙 이별이래, 또 3번 트랙 가을비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같은 해에 출전했던 이 대학가요제 금상수상자 이정석의 1집 앨범 수록곡 사랑하기에 인기가 또 워낙 폭발적이어서 약간 가려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검증된 실력자 신인으로서의 면모는 마무랄 데가 없었죠. 자, 이별이래라는 곡은 작사가 박건호와 작곡가 최종혁이 만든 노래고요. 또 다른 수록곡 가을비는 주용필과 위대한 탄생 출신 기타리스트 유영선이 준 곡인데 차트 정상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가을마다 애창되는 시즌송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열은 DJ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워낙 이 목소리 톤도 좋고 그 편안한 말솜씨가 일품이라 친근한 이미지를 줬죠. 그리고 1집 앨범 자켓 사진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위로 손글씨처럼 유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켓 뒷면은 블랙톤의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있네요. 자, 수록곡은 이외에도 그리운 추억들, 잊을 거야, 거리엔 빗방울이, 음악은 흐르는데, 친구의 사랑, 달콤한 시간, 잎새만 쌓이는 자리, 남겨진 별 하나,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1집에서 세 곡을 들을까요? 유열, 이별이래, 잊을 거야, 음악은 흐르는데,

유열의 이별이래 잊을 거야 음악은 흐르는데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그 데뷔 무대부터가 가요제 참가 무대인데도 이미 검증된 신인들을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가요제 이후에 유열과 이정석이 정말 뭐랄까 부지런히 활동하고 부지런히 무대에 서고 뭐 앞다투어 약간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아 역시 가요제부터도 예상롭지가 않더니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6315 뒷분을 쓰시는 분이 학교 때 친구랑 정말 그랬어요. 유열 오빠 팬, 이정석 팬 이렇게 가지고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가수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그렇게 팬으로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 오빠가 더 뭐 이게 이렇다 이래서 그걸 또 유치하게 할게 해서 그걸로 정말 이렇게 싸우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유난히 또 이렇게 이 두 분은 근데 사랑하기에가 그때 골든컵도 받고 뭐 계속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강한 바람에 정말 왕성하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약간 또 유열의 무대를 조금 그때 같이 활동한 거야? 왜냐면 가요제도 같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음반을 냈었으니까요. 약간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은 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00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너무 좋네요. 이별이래는 알지만 잊을 거야랑 음악은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두 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뒤에 두 곡은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부끄부끄 하셨는데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들으셨으면 됐죠. 노춘의 음반 가게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걸 약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유열 1집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고요. 2785 뒷분을 쓰시는 분이 3분은 이렇게 코너가 있나 봐요. 네네, 3분은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자, 신청곡들 문자들 4부에 또 이어가고요. 3부 끝곡은 현동수님 오늘 꽤 열심히 지금 털고 계시죠? 라이너스의 연 전해드릴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고요. 4부 첫 곡은 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동규, 금주희가 함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였어요. 자, 백설공주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9319 쓰시는 분은 소영님 단풍은 제 고향 정읍 내장산 단풍이 최고입니다. 라고 내장산 말해 뭐예요. 항상 11월 첫째 주 주말이 절정이라고. 아 그렇죠. 정읍이 고속열차가 가죠. 시간도 2시간이 안 걸린다고. 내장산 꼭 오시라는 홍보 문자를. 아 그쵸. 아직도 제가 내장산 단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제나 항상 그 리스트 제일 위에 내장산을 한번 가야겠다 뭐 이런 게 가을마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216 쓰시는 분이 제 신청곡이 조그만 작업장에 흐르네요. 혼자서 작업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그 정미조의 노래 신청하시고 들으시면서 바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정태님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영디 길가에 가로수 잎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멋진 날 웃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가까이에 이 동네에서도 숨어있는 그런 또 비옷 맛집들을 약간 찾아보게 되는 계절이더라고요. 은근히 예쁘고 여기 있어서 잘 못 봤네. 마치 누가 숨겨놓은 듯 그런 장관들이 동네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9319 쓰시는 분, 7825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황금배려님, 아 그전에 현동수님이 제가 꽤 잘 털고 계시죠? 했더니 네, 잘 털고 있습니다. 감옥시도 따먹으면서요 하셨는데 역시나 이때 황금배려님이 그 라이너스의 연 듣다 보니까 마치 드럼 소리가 깨 턴 소리 같이 들린다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좀 그렇기도 하네요. 우리 농부님들 참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133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일산 호수로도 놀러오세요. 단풍 너무 예쁩니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쁜 데가 정말 많다니까요. 저는 하다못해 그 뭐랄까 그 저기 뭐 이렇게 아파트나 그런 데에 이렇게 조경해 놓은 거 있잖아요. 눈에 띄는 조경도 예쁜 데가 많지만 가끔 생각지도 못한 데에 물이 지어서 예쁜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 여기도 저도 모르게 예전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서 꽃 찍고 그러시나 이해 못했는데 저도 모르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 김정호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9319 뒷번을 쓰시는 분의 신청곡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두 곡입니다.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정호의 빗속을 둘이서였죠. 1339 쓰시는 분이 가을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때 이런 김정호 씨 노래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쓸쓸해진다고. 그리고 음악에 취해서 일이 안 되네요 항상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건 방해를 해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좋다는 의미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이건우님, 아이쿠, 주식을 해서 네 많이 잃으셨다고, 다 잃으셨다고. 근데 그래도 빚을 낸 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 그냥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요. 이미 일어난 일인 건데 빚을 내서 한 건 아니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게 장난스럽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신청을 하신 노래라 이 노래 듣고 약간 털어버리시라고 신청하신 곡 지금 준비해드립니다. 이남이 울고 싶어라.

이건우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원음방송 가족 모두 힘내세요 하셨는데 이건우님이 이제 힘내시면 돼요. 진짜 좋은 것만 봐요. 다행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제리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배려님이 오늘도 잘 들으셨다고 항상 휴식과 맞점하십시오라는 인사를 주시는데 그렇죠. 맞점이 멀지 않았네요. 그리고 김정태님, 네. 공사이어 뒷분을 쓰시는 분도 아 갑자기 옛날 제 생각이 나네요. 아, 일어서면 다 됩니다. 라고 또 기운 내시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9319 쓰시는 분이 저 깜짝 놀랐어요. 5년 전 내장산 단풍 어때요? 하시면 소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단풍 그 사진 그 가지 뒤에 서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찍으셔서 합성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장산 단풍이 곱긴 곱네요. 우리 그리고 그 사이에 얼굴을 내밀어주신 9319 쓰시는 분도 너무 곱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장산 꼭 한번 갈 거예요.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61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시간이 안 되겠지요. 다음에 꼭 신청곡 할게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항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다음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854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추억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의 추억이 아니어도 뭔가 뭉클해지고 그런 거 있네요 소영씨 하셨습니다. 그쵸? 그 단어만 들어도 이미 뭉클해지잖아요. 자 오늘 끝곡은 백설공주님 신청곡이에요. 이기찬의 플리즈 원하셨는데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6세 이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방과 대처법을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하다가 입안과 손, 발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수족구병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외출 후와 식사 전 후, 배변 후와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아이가 자주 만지는 물건은 소독액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며 소독할 땐 안전을 위해 창문을 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수족구병,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0: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연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고요.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1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늘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불허하는 경우는 꽤 많은 듯한데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복, 내게 주어진 기쁨들을 지나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부러워하기보단 내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각 교구의 소식을 만나보는 교구탐방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 창작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다시 살림 신규 강사 180명 배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다시 살림을 통해 신규 강사 180명이 배출됐습니다. 강사들은 앞으로 각 교단과 기관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른 생명지킴이를 길러내며 지역에 생명안전망을 잇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문화사회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신규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사 양성 과정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대단했는데요. 각 지자체와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협업 문의가 이어졌고 교육 현장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올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데 이어 지역별 자살예방 현장과도 접점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교무뿐 아니라 의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 18명의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다시 살림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살피는 원불교의 생명관을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손을 내미는 보훈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문화사회부장 이명아 교무님은 한 사람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일은 실제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내년에도 다시 살림 교육을 이어가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더욱 확산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다시 살림 신규 강사 180명 배출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함께라는 은혜.

전남 영광의 길룡리 정관평은 100년 전 바다였습니다. 대종사님과 아홉 제자가 맨손으로 흙을 퍼날라 바다를 메우고 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리 하나, 삽 하나로 시작한 그 정성이 오늘 우리 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의 작은 정성이 결국 나의 영원한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정전에서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정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 없는 마음이 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저녁, 마음도 다른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누구도 정성스럽고 쉽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건 아닐 텐데 저는 마음이 자주 끊어져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대산종사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1000번을 하고 그만둔 것은 정성이 아니요. 그만두었던 마음을 다시 이어 1001번째 시작하는 것이 정성이라 하셨습니다. 정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지갑과 휴대폰을 챙기듯 잊은 마음을 다시 챙기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공부입니다. 정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큰 뜻입니다. 20대 초반 영어 학원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에도 늘 쉬고 싶었던 저와 달리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은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발언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큰 뜻에서 큰 정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에 정성이 있고 없고는 그 일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모름에 달려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힘든 치료를 견디는 건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 역시 영생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성은 자연스레 이어질 것입니다. 정성이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끊어진 마음을 다시 잊고 더 큰 뜻을 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는 것, 우리 모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성이 귀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관평을 만든 그 힘은 귀신이 아닌 수많은 정성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법회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밥을 짓고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정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끊어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이어 정성을 들이며 걸어갑시다.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결실이 될 것을 믿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께 성불제중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한용운 교무님의 글 무너져도 다시 그 마음이 정성이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마음 공부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성가 30장입니다. 이 마음 그늘 질 때 교당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서울 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사회복지법인 청은보훈동산 산하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달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먼저 16일에는 지역주민 450명이 함께한 추석맞이 사슴 마을잔치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흥겨운 잔치를 목표로 복지관 주민 모임, 경로당, 장애인협회, 월계 3동 분회 등 13개 팀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맡았다고 하고요. 22일에는 복지관 밥상 모임 프로그램 참여자 20명이 직접 모둠전을 부쳐 지역 내 취약계층 200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점들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는데요. 정명진 관장은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만든 잔치라 더욱 뜻깊었다며 준비 과정에서 이웃이 서로를 알아가고 받은 정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을의 힘을 실감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어 서로를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복지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엔 서울교구 여의도지구가 천지보은행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세계교당 청년과 재가출가교도, 교구 청소년 담당 교무들이 함께했고 교당 연합 청년교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는데요.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천지은에 감사하고 보은의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강교당을 출발해 반포 한강공원까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돈했고요. 교당으로 돌아와서는 활동 소감 등 각자의 소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어서 서울교구 알림입니다. 서울교구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교구 홈페이지는 서울교구의 각 교당을 소개하고 가까운 교당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또 교구와 교당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게시하며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교화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구 본공회가 오는 17일과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을 보은장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1층 서울교구청 마당에서 펼쳐지고요. 각 교당별로 정성껏 준비한 품목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구로 가볼까요?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이 참여한 제12회 평화음악회가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종교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생명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은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과 이어도 산하를 노래하며 평화와 상생을 위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엔 제주 국제마음센터 건축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제주 국제마음센터는 10월 말 준공 검사를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건축소위에서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했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준공 검사가, 11월 1일엔 준공기원 교구합동법회와 제3회 원흥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주교구 일정입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불교 제주교구가 어린이 가을 캠프를 진행합니다. 탐나교당에서 함께할 이번 캠프엔 어린이 명상과 나만의 일원상 만들기, 노래 배우기와 피구, 야외놀이, 고기 파티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지역 어린이 교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엔 경기 인천교구로 가볼까요? 경기 인천교구가 수원교당에서 제9회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7일간의 특별천도제로 영가들의 해탈천도를 축원했는데요. 이번 특별천도제는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의 해탈천도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인교구는 특히 죽음의 의미를 슬프고 어둡게 받아들이는 사회 통념과 달리 소멸은 곧 생성을 의미하며 정갈한 마음을 담아 하얀 축제라 이름한다고 소개했고요. 이번 초제식을 시작으로 마지막 종제까지의 모든 일정을 라이브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원문에서는 이생에서의 모든 착심과 업력을 내려놓고 법신불 사은의 무량한 은혜 속에서 맑고 청정한 원력으로 해탈상생을 이루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기 인천교구는 소멸이란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이치라고 설명하며 영가와 유가족 모두가 대도정법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0일엔 수원교당 대각전에서 평화통일기원 초청법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법회엔 정인성 평양교구장을 비롯해 40여 명이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파주교당의 평화기도는 원기 102년이었던 2017년에 시작됐는데요. 밤새 내린 눈으로 장산 전망대에 오르지 못해 첫 결제는 임진강 망배단에서 올렸습니다. 이후 매주 정례법회를 마치면 전 교도가 임진각, 장산 전망대, 통일공원, 덕진산성을 찾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김덕근 교도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파주교당에서 열어가는 통일의 문, 평화의 울림 초청법회를 준비하기까지 전 교도님들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남은 파주 땅에서 대립과 갈등의 기운을 상생과 협력의 기운으로 돌리고자 정성을 모아왔다고 밝혔고요. 첫 마음 그대로 500회, 1000회를 넘어 평화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영상시청, 평화기도, 교도들의 합창에 이어 법문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정대례 교무 역시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정성을 계속 모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 인천교구 일정 만나봅니다. 먼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기 인천교구가 청년 정기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음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중앙총부와 익산 뉴스호스텔에서 함께한다고 하네요. 청년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건강과 환경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제35회 원불교 보훈장터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인천교구 교구청에서 진행되고요. 시화교당이 시흥교당으로 새로운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내딛는 새 출발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구 바로 충북교구입니다. 다가오는 일정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북교구가 문화예술제를 진행합니다. 교구청 대법당에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꽃 피우고 향기에 머물다 문화예술 전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1부엔 마음을 켜다 한마음 기원식이 진행되고요. 2부엔 기쁨을 뽐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상당교당은 충북교화 풍년기원과 웃다리 농악, 오창교당은 수화, 제천교당은 마음공부 하여보세, 서청주교당은 슬기로운 교당생활, 음성교당은 바이올린 연주, 증평교당은 너영나영 진도아리랑, 청주교당은 맑은 바람 불어 달 떠오르니, 충주교당은 고고장구와 흑나라 댄스단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또 3부엔 프랑스 자수, 목공예품, 도예품, 사진, 미술품, 서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관람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충북교구 출가교역자 문화기행을 진행합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주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엔 교구청 소법당에서 충북교구 임시상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교화 인력구조 개선에 대한 교구 상임위 논의와 의결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교우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창작성과 기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가나다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가, 가볍게 살자. 나, 나답게 살자. 다, 다르게 살자 해서 가나다 법칙이라고 부르네요. 옷깃을 여미며 걷기 좋은 날씨 탓인가 요즘 생각이 부쩍 많아졌어요. 많아진 생각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한번 되돌아 봐도 좋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오늘은 가볍게, 나답게, 다르게 살아가 보자고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러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0: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반갑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가볍게 나답게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말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기르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유연한 마음으로 가볍게 삶의 주인으로 나답게 거기에 모두 다름을 인정하며 다르게까지 오늘은 가나다 법칙으로 내 삶의 태도를 조금 신경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터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번이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싸이의 나팔바지 피처린의 놀아보세요.

0: 좋아.
1: 싸이의 나팔바지 피처링의 노라보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0384 쓰시는 분이 희원씨 요즘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고민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기분 좋게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뭔가 되게 안 풀리는 것 같고 몸도 무겁고 할 때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해결의 실마리도 안 보이고 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좀 그냥 툭 떨궈내고 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자유롭게 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밥에만 집중해서 드시는 걸로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신복수님이 희연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7738 쓰시는 분은 가볍게 훌훌 털어버리고 나답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다 같이 기분 좋은 12시를 듣자. 좋은데요? 희원님 가을 타서 생숭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다이어리에 예쁘게 적어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글 배울 때 가나다만 생각했지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사는 것 이거 써놓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수원님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요즘이었는데 모든 것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 정답이네요.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않으려고요.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안 가본 길로 산책도 좀 해보면서 저만의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늘 좋은 얘기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좋게 들어주시면 제가 행복하죠. 감사해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루시아의 고양이 왈츠, 채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루시아의 고양이 왈츠, 채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54 쓰시는 분이 가을맞이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싸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동기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를 맡자마자 순간 이성을 잃고 제 샐러드와 물물 교환을 제안했지 뭡니까? 다행히 저희 이성은 바로 돌아오시며 농담이야 라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닭가슴살과 이 매콤한 제육볶음은,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 샐러드와, 제육볶음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또 바짝 차리시고, 야, 농담이야, 라고, 예, 얘기하신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요. 아, 뒷번호 4115 쓰시는 분은 수습되고 첫 정규 월급 들어온 날입니다. 어나 축하해요. 점심시간에 부모님 내복 대신 도톰한 가을 카디건 하나 결제하고 나니 뿌듯하면서도 어른이 되어간다는 책임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첫 정규 월급 받으신 건 정말 축하드리고, 아주 뭐 부모님께 이렇게 카디건이라니요. 정말 멋지십니다. 아주 좋아요. 자, 1부 끝곡으로 BTS의 온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음으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음으로 복이 늘 넉넉하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지아 KCM의 내 마음 별과 같이.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터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4921 쓰시는 분이 매번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피곤했는데 나답게 살자라는 말이 마음에 콕 박히네요. 남들이 다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전 오늘 저답게 달달한 쌍화차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나다운 게 최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남들 뭐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쌍화탕 드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내 몸도 소중히 또 마시면 또 의외로 건강에도 좋고 향도 그런대로 내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그쵸?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8406 쓰시는 분은 제목 저에게 활력을 주세요. 어제 냉동실에서 국거리 고기를 꺼내놓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아우국이 먹고 싶어. 그리고 빗물 보이는 고기는 아까워 볶았는데 막상 볶고 보니 질기네요. 이따 아이가 먹겠다는데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고민이에요.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네요. 매일 집 밥 안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저에게도 활력이 필요한가 봐요. 저에게 힘이 나는 노래 한 곡과 활력을 선물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또 이 활력에 있어서는 어떤 음료를 마시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보약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급 들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운찬 응원, 화이팅!과 함께 신나는 노래 두 곡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유아의 셀피쉬,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띄워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유아의 셀피쉬, 트와이스의 우아하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진도에 사는 절친한테 소식이 궁금하다고요. 평소에 전화도 안 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나이가 드니 친구가 그립네요. 가을에 더 생각이 납니다. 기분 전이 알듯이 희원님 목소리에 기분 전환해 봅니다. 미녀 개그우먼 희원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절친한테 전화가 오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예. 뒷번호 0459 쓰시는 분이 거래처 미팅을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쁘게 살다가도 이런 사소한 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요즘에 진짜 하늘이 참 예뻐요. 그쵸?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오혁의 소녀.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오혁의 소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896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님 렐라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전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전의 소국밥도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보고 대전 시장도 둘러보고 대전하면 유명한 땡땡당도 꼭 다녀와야 할 장소. 저는 땡땡당 본점에서 생귤시루랑 피치를 사서 왔는데 딱 가자마자 줄이 어마무시했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과일 모찌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곧 있으면 가을과도 헤어져야 되네요. 싸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대전에 가셔갖고 맛있는 음식은 전부 다 드시고 오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대전에 그렇게 자주 갔는데 전 땡땡당에 잘 안 가고 친구가 거기 살아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이렇게 손에 쥐어다 줬는데 그래서 거기 소보로, 예, 팥소보로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거를 좀 자주 먹었던 편인데 오, 또 이런 생귤시루 고게 또 유명하군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어요. 뒷번호 0478 쓰시는 분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전 고등학생이라 라디오 들으며 점심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저의 화이팅보다 우리 0478 쓰시는 분의 화이팅을 제가 한 번 더 빌어볼게요. 우리 고등학생 화이팅! 그럼요. 아, 2부 끝곡으로 이바다의 환상여행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화산교당 최화자 해원영가의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김사은, 조영호, 조현범, 조영서 교도가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범진의 처음 그 자리에.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힛쌤!

안녕, 희쌤이에요. 요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찾거나 추론하는 경험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 귀찮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그런 마음들을 모아 공부 한번 시작해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을 땐 쉬운데 잘 들어보세요. 문장을 듣고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독감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에서 만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2번, 사라지고 있다. 독감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에서 만연이 무슨 뜻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2번 사라지고 있다. 만연이라는 말을 몰라도 문맥상 추론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빈의 종이비행기,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독감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에서 만연이란 뜻이 어떤 말일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만연하다,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죠. 만연하다, 부정적인 확 확산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그래서 전염, 부패, 불신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과 잘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독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요즘, 지금이라도 당장 써볼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닐까 싶네요. 아, 요즘 독감이 만연하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뭐 요런 표현 네, 자주 씁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한 단계 업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 한번 뽑아볼게요. 뒷번호 1757 쓰시는 분,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입니다. 항상 재치 있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812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요즘 저희 집에는 남편의 귀차니즘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희쌤, 이건 어떻게 고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벗은 채로 빠신 다음에 그대로 장롱에다 한번 넣어 놓아 보세요. 그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차 싶어서, 그렇구나. 나는 그대로 빨아서 넣었지. 아, 난 당신이 뒤집은 걸 좋아하는 줄 알고. 라고 이렇게 슬쩍 얘기해보시면 다음부터는 벗는 거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번호 5509 쓰시는 분은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단어라 대충 느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유익한 배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031 쓰시는 분도 1번 널리 퍼지고 있다 맞죠? 아, 요즘 제 뱃살도 널리 퍼지고 있어 큰일입니다. 야식의 유혹이 제 일상에 만연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여러분, 아, 다이어트에 있어 음식은 예, 굉장히 만연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네요. 뒷번호 1780 쓰시는 분은 정답은 1번입니다. 독감 대신 우리 사회의 웃음과 친절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 시간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이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뽑혔던 분들, 호명해드린 분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에다트의 3, 4,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에다트의 3-4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버벌진트의 긍정의 힘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Another one. It's that feel good music. Young one. And VJ.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로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엔믹스의 Love Me Like This 그리고 원더걸스의 Like This, FX의 롤리팝 띄워드립니다.

조르마 물러가라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그리고 원더걸스의 Like This, FX의 롤리팝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안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안박스를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전호성님이 희원님 오늘은 회사에서 대리님이 점심을 사주셔서 점심을 먹고 잠깐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대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뒷번호 1245 쓰시는 분은 희원씨 샤워하려고 보니까 허벅지에 주먹만한 시퍼런 멍이 들어있어요. 어딘가에 세게 부딪힌 게 분명한데 대체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기억이 1도 안 납니다. 내 몸인데 내가 모르는 미스터리예요. 틀림없이 그땐 아팠을 텐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가끔 이제 그 생각지 못한 멍들이 생겨 있을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식당에서 일어나다가 테이블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차에서 내릴 때 그리고 탈 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핸들과 그 의자의 사이가 좀 가깝다 보면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진짜 어디서 다친지는 모를 때가 많죠. 뒷번호 3122 쓰시는 분이 어제 퇴근길에 문 앞에 쌓인 택배 박스를 세 개를 보고 너무 설레서 뜯었는데 첫 번째는 두루마리 휴지, 두 번째는 생수, 세 번째는 고양이 모래였습니다. 분명 다 제가 산 건데 왜 이렇게 안 반갑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고 얘 짐이네요. 눈앞에 뭔가 내가 써야 해서 시킨 것은 맞지만 굉장히 그 집이 그것만으로도 복잡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저의 착각은 아니겠지요? 예, 그 마음 제 마음인가요? 뒷번호 9354 쓰시는 분이 큰 마음 먹고 플랜테리어를 해보려고 예쁜 화분 몇 개를 들였는데 며칠 만에 한 화분에서 잎이 툭툭 떨어져요. 물도 주고 햇빛도 줬는데 왜 그럴까요? 제 손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보다. 아 식물아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저랑 동지시네요. 나는 잎이 아니라 막 가지가 떨어질 때도 있던데요. 마음 아파라. 그래서 식물은 그냥 예 흙에서 나무로 볼 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 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혜인의 그대 내게 다시, 김현우의 흐려진 편지 속엔.

정혜인 내게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김현우의 흐려진 편지 속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57 쓰시는 분이 우리 아들이 양말 뒤집어 놓길래 저도 그 방법을 써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남편에게 하면 또 다를지 모르지만 화사의 굿 굿바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해보신 분이 있으시군요. 근데 아드님은 고쳐지지 않았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남편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여튼 우리 남편분들 혹은 자녀분들 양말은 좀 제대로 벗어줘요. 빨래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예 제대로 좀 벗어주세요. 알겠죠? 좋은 말로 할 때요. 자, 기분 좋은 12시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화사의 굿굿바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으면 그 복의 반을 받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의 광택은 참 근사합니다. 자, 김국환의 노래입니다. 배 들어온다.

0: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1: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0: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1: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0: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4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요즘 유독 어려 보인다는 말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나이에 맞게 깊어진 주름과 자연스러운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묻어나는 분위기야말로 그 어떤 젊음보다 근사한 멋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가죽 지갑처럼 말이죠. 지갑을 처음 샀을 때 매끈함은 사라졌어도 내 손때가 묻어난 깊은 색감과 부드러운 결은 오직 오랜 시간을 견뎌낸 물건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겠지요. 얼굴에 새겨진 주름도 그렇습니다. 세월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사연을 그대로 품어낸 모습.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지나온 날들이 내게 선물한 그 고유하고 기품 있는 멋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리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0: 안녕 들어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나르란 오후 별일 없이 기분 좋게들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소. 오늘은 내가 야싸 선생님 이야기 하나를 거시기에게 전하려고 해요. 우리 동네 약국 이야기인데요. 거시기 그 뭐냐 이 약사 선생님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약을 타러 오시오 말이여. 까만 배를 딱 거시기 해가지고 약봉투 그 겉에다가 아침 먹고 거시기 1번, 저녁 먹고 거시기 2번, 한 번이 아니고 1번이요 1번. 네, 이렇게 눈에 딱 띄게 써드리고는 진지 꼭 드시고 약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고 살갑게 당부를 하신단 말이요. 오메 오메, 말만 들어도 참 따섭지 않아요?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이 답답하실까봐 손수 적어주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작은 배려 하나가 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거시기 하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요. 예, 따뜻한 마음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보자 이 말이요.
1: 손빈아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는 길. 민지의 초원입니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 맛보기. 오늘은 짧게 짧게 전해드리지 않고요, 길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성의 좋아 좋아 다 좋아. 현지의 노래 함께 갑시다. 전화도입니다. 고속열차.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려 근본되는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심이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심 있는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4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주인공 혼자 마음속 숨겨둔 이야기들을 나누는 독백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기쁜 순간도 참 인상 깊지만 말이죠. 우리의 진짜 삶은 혼자 외치는 독백보다 누군가와 온기를 주고받는 대화로 채워질 때 훨씬 든든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들. 혼자 아무리 근사한 생각을 품고 있어도 누군가와 마주치는 따뜻한 눈빛이나 대화 없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가 조금 헛헛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이야기로 마음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자,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의 금수저, 배아연입니다. 배 띄워라.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박영일의 축제. 젊은 날에는 좋은 일만 오래 기억될 줄 알았다. 사랑에 성공했던 순간, 꿈을 이루었던 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시간들, 그런 날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날들이 더 자주 떠오른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고 끝까지 붙잡지 못한 꿈이 있고 술잔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밤을 보냈던 날도 있었다.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지나 돌아보면 그 시간들도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다. 사랑했기에 가슴 아팠고 꿈이 있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기에 목마를 수 있었고 젊었기에 가진 것을 모두 던져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청춘은 아름답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었고 만남 뒤에는 이별이 있었으며 이루어진 꿈보다 이루지 못한 꿈이 더 많았다. 그래도 괜찮다. 인생이라고 하는 축제에는 박수 받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를 맞았던 날도 혼자 울었던 밤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도 모두 지나고 나면 내 삶의 한 장면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월이라고 하는 강물 위를 흘러가고 있다. 못 닿은 꿈이 남아있다면 다시 꿈꾸면 되고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이 있다면 오늘부터 찾아가면 된다. 젊은 날에 축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지나온 날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우리 인생의 축제다.

자, 좋은 해 가을 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연휴를 보내고 난 이번 일주일이 또 지겨울 수도 있지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위정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밤차.

자,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화제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자, 2부 끝곡은요, 나대길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전해드리고요. 3시에 좋은 예가 영상 3부로 시작됩니다.

0: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1: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2: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1: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2: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1: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자, 평소 목요일은 라이브 초대석으로 가수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서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집으로 그 인생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노래를 쭉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들었던 노래가 아주 우리에겐 누구나 칭찬해주고 싶은 노래잖아요. 멋진 인생, 네 인생 멋져. 그러면 나도 내 인생도 멋져 이러면서 말이죠.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들으셨고요. 자, 인생은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예. 그러니까 이수진의 뜨러내, 윤태규의 마이에이 들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그 무언가 남겨놓고 가야 되는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내가 만약에 남겨놓지 않은 거는 잊혀져 버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적적 한번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적이 뭘까? 이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청운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화내지 마시고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두곡 들으셨는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벌써 여기까지 왔나? 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던데 두 곡이 그렇습니다. 윤종하의 언제 벌써, 김영부의 엊그제 같은데.

0: WBS FM
1: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노래 소재가 인생이 가장 많을까요? 사랑이 많겠죠. 또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요. 이별의 노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삶에 대한 얘기. 권윤경의 인생수첩 나오납니다. 인생정답.

근데 이 순간에 이렇게 쳐다보면 살아온 길도 이렇게 쳐다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쳐다보고 근데 잘 살아왔다라면 앞으로 잘 살겠지. 네? 자, 인생을 즐겨보실까요? 노사봉 인생은 나랄라 김범룡 인생길.

자, 좋은 애가의 세상 도움 주시는 분들, 고위가 시대에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의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팀 골드,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 오늘 함께 나누면서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을 출발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면서 김명한입니다. 두 번째 인생.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그리는 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젊어집니다. 청춘은 별게 아니다. 만들어가는 그 인생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달님의 인생길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방치된 운전습관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 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2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의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0: 내 거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거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토이.
1: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토이 해커스 토이.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토이 해커스 토이.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놔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 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의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0: WBS FM.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활은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위를 얻지 못한즉 경륜과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초보 운전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차선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을 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차선 변경 늘 어렵죠. 차선 변경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 상황을 다 잘 살펴야 하고요. 때론 과감하게, 때론 양보도 해가면서 눈치껏 끼어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앞뒤 좌우 상황을 잘 살피지 않으면 주위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때론 양보도 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리느라 도중에 부딪힌 사람은 없었는지, 내가 위험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0: 티인과 촌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끼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눈치껏 양보도 하고 때론 과감하게 길을 변경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다른 차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리고 계실 텐데요. 지나온 길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입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지난 두 달간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의 신규 강사 180명을 배출했습니다. 신규 강사들은 앞으로 각 교단과 기관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른 생명 지킴이를 길러내며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지난주 토요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현장 소식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3: 새만금.
4: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5: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8: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줄이고 사람 간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주고받는 일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비율이 11%로 크게 늘고 AI의 조언만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사람이 아닌 AI에게 조언을 듣는 이유로는 감정이 상할 일이 없고 평가받고 비판받을 염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언과 충고를 듣는 일, 그리고 해주는 일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조언과 충고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최근담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들어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더라도 지나치게 고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들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니 그 사람을 따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결점을 지적하고 내 잘못을 가르쳐주는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감춰진 곳을 일러주는 사람이니 그와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충고를 들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에게도 충고가 필요하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따라오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산종사 법어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충고가 끊어질 때 그의 앞길은 막히게 된다. 충고를 듣지 않으면 주위에서 일체 충고를 아니하므로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새 사람도 못 되고 퇴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는 섭섭하더라도 꾹 눌러 참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참으로 대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남들의 말을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늘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공부막으로 달의 꿈속의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총본산이자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교구를 총괄하는 교황청이 있고요. 크기는 서울의 10분의 1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불립니다. 독립국이지만 국방은 이탈리아에 위임되어 있고 소수의 스위스 근위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 그리고 가톨릭의 총본산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로마, 2번 바티칸. 1번 로마, 2번 바티칸입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께서 폐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성공적으로 그 수술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합병증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카톨릭의 많은 우리 또 신부님들 또 신자들이 아마 교황님의 이 수술을 걱정하고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폐암을 진단을 받았지만 폐수술이 잘 돼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천주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0: 세상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지난 두 달간 원불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의 신규 강사 180명을 배출했습니다. 신규 강사들은 앞으로 각 교단과 기관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다른 생명 지킴이를 길러내며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지난주 토요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현장 소식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박대성 교무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 살림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고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두 달간 180명의 신규 강사를 배출했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뜨거운 여름을 정말 더 뜨겁게 보냈던 지난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살리는 이름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요. 작년 1년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상반기에 저희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현장에서 교화하시는 교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양성 과정을 두 달간 운영했습니다. 많은 호응과 관심 속에서 무려 180여 명의 교무님들과 또 교도님들이 함께해 주셔서요. 다른 이웃 종교에서들도 보기 어려운 어떤 성과를 저희가 이번에 낮출 수 있었습니다.
1: 네.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그 이름이 다시 살림인데요. 지금까지 5개 교구에서 이 교육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수료한 우리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2: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 자살 예방, 특히 자살이라는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큰 과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거의 참석하신 교육생들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자살 유가족이거나 자살을 상담해 보셨거나 또 주변에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을 다 한두 분씩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서 정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들도 있었고요. 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아픔 속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상처가 또 치유됐다 이런 어떤 말씀들도 계셔서요.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우리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자살 예방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당이라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더 교당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2: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면요. 특정 종교를 믿지 않고 신앙이 없더라도 생애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적인 신성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교당의 문을 두드려서 찾아와서 자기 신의 마음속에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런 소중한 생명을 정말 허무하게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준비가 작은 준비라도 해놓으면요. 그런 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고 새롭게 세상을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으로서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보니까 이 교당은 뭐 자살 예방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당입니다라는 뭐 그런 마크도 있던데요?
2: 네, 저희가 초기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 강사 교무님들한테는 저희가 교당에 설치를 하게끔 그런 현판도 만들어드렸고요. 또 이번 180여 명의 우리 새로운 강사 교무님, 교도님들한테는 또 배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달해드려서 더욱더 멤버십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했습니다.
1: 네. 우리 전국의 600여 교당이 다 뭐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고 마음 전문가들이 있는 우리 교무님들입니다만 그래도 자살 예방 교육을 더 받은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말을 하면 좋을지 좀 간략히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2: 해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너무 지극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종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가슴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삶의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차려지고 본인의 미래의 희망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우선 들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챙겨주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예. 어떠한 정답이나 조언보다도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5개 교구에서 진행이 됐고 앞으로 다른 교구들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2: 네, 저희가 내년에도 이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은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5교구가 참여했지만 저희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다 미처 다른 교구의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셨는데요. 또 내년에 계속 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저희가 내년에 계속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올해 이번 교육은 5개 교구에서도 참여를 해주셨지만 원북의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들도 함께 이 전 학생이 이 강사 양성과정을 또 들었고요. 또 원광효도마을 법인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또 강사 과정을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요. 특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네, 이렇게 180명의 신규 강사가 양성이 됐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바는 이분들이 또 가는 곳마다 생명 안전망을 또 구축하는 것이겠죠?
2: 네, 특히 이웃 종교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우리 원불교만이 자살 예방 인증 프로그램을 생명 지킴이 과정과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과정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1: 예.
2: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자살 예방 인증 강사들을 저희가 양성하게 됐는데요.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에 동참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합력해서 해결을 나가는
1: 네.
2: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1: 예.
2: 역할들을 저희 원불교가 또 이렇게 자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우리 원불교가 참 작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역할을 재빠르게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또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서울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민마인드라고 하는 원불교 명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마인드, 마음을 만나다라는 뜻이죠?
2: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놓치거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본성, 본인의 불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성자리를 한번 만나보자. 그런 취지로 계획된 행사고요. 올해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 예.
2: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지난 10월 10일 날 진행이 됐고요. 대략 한 350분에서 400여 분의 시민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이 행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느끼고 살필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을 여기서 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2: 올해 주제는 소메틱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뤘습니다. 몸을 통한 명상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대한 감각, 지각 같은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알렉산더 테크닉, 요가 명상, 태극권, 또 싱잉볼 같은 것들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봤습니다.
1: 예, 교무님께서 우리가 많이 그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화사회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이 민마인드 그리고 남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다시 살림까지 우리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2: 다시 살림 강사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사 과정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교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우선 올해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야별로 바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수의 인원만 선발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교도님들께도 강사 과정을 더 문호를 열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민마인드 컨퍼런스는 매번 요청사항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캠프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민마인드 캠프를 열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명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열어보려고 하고요. 현재 문화사회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원불교 표준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원불교 이념이 담긴 명상 프로그램을 8주차 정도 구조화가 된 좀 제대로 된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서요.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 예.
2: 조만간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리 원불교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명상 프로그램 어떤 걸지 참 궁금하고 사실 우리 원불교인들이야 늘 생활선을 하니까 예 그래서 명상과 뗄래야 뗄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불교에서 만드는 이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고 예 연말에 또 교무님과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창기입니다.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바티칸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의 총본산이자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인 바티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티칸은 바티칸 시국 혹은 바티칸 시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가 근대 통일국가로 바뀌면서 교황청 교황령을 상실하게 되자 1929년 라테란 협정을 통해 이탈리아로부터 교황청 주변 지역에 대한 주권을 넘겨받아 안도라, 산마리노와 함께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서울의 10분의 1 정도이며 인구는 천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바티칸이란 이름은 기독교 발생 이전부터 전해져온 말이라고 합니다. 티베르강 옆에 위치한 바티칸 언덕을 뜻하는 라틴어 몬스 바티카노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바티칸에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교구를 통괄하는 최고 통치 기관인 교황청이 있고요. 하나의 국가지만 국방은 이탈리아에 위임되어 있고 소수의 스위스 근위병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전 세계에 퍼진 카톨릭의 위상을 생각하면 국가 규모에 비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84년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4163 쓰시는 분 정답은 바티칸 맞춰주셨고요. 9503 쓰시는 분, 7405 쓰시는 분도 모두 정답 2번 바티칸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탐님, 참미예수님 하시면서 바티칸 정답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탐님이 그 그리스도교인이셨군요. 예. 뒷번호 8181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이 시간 함께 해봅니다. 아, 해주셨네요. 그 로마는 네, 소개해드린 대로 이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국방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이탈리아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음악입니다. 머꼴리카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죠.

네, 동안양 교당 우리 선정희님의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정확하게 알 수도 있기에 잘못하는 것을 보고 충고를 해줄 때, 그래,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충고를 해주는 거지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도 박대성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참 좋으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명언 일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AI의 발달과 또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잔소리, 쓴소리, 뭐 비판, 조언, 충고 이런 거 듣기 싫고 해주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AI와 대화하는 비율, AI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듣는 비중이 지금 11%까지 이렇게 늘었다는 그 최근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종교에서 사람 간에 하는 조언과 충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정희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나랑 별 관계가 없고 뭐 별 관심도 없고 하면 조언과 충고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잔소리가 됐든 조언이 됐든 충고가 됐든 잘 되라고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도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는 충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앞길이 열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말도 채찍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명언도 드렸으니까 우리 그 이 AI보다 정말 인간 간의 조언과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각성을 주고 내 앞길을 이렇게 내가 향상심을 주는 게 정말 좋은 인연이라는 그 정산종사님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주변 사람들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3: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4: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죠. 그래서 인사를 나눌 때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밥 먹었어?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참 많죠. 이 식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과 같은 의미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건요, 그 사람을 마치 가족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으로 명랑가족 최수진과 블루벨즈가 노래합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쯤이면 저녁 식사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르게 식사 끝내시고 산책하신다는 분들도 종종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안부 인사 나눌 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죠. 거반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정이 넘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인사가 우리는 보통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뭐 이런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진지 잡수셨어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하잖아요. 상대방의 참 배고픔을 챙기니까 참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입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가족과 같은 의미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식사 여부를 이렇게 묻는다는 건 당신을 내 식구처럼 또 가족처럼 가깝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야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10월입니다. 10월도 벌써 이제 중반이 됐네요.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이번 가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계신 지인들 살뜰하게 다정하게 많이들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챙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3, 4부 음악다방 은다방 있거든요. 제가 인기 DJ 은 DJ로 여러분 만납이니까 저를 좀 챙겨주십시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많이 주시는 게 저를 챙겨주시는 거죠.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의 노래로 저도 한번 흠뻑 젖어보고 싶습니다. 다이나믹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십시오. 얄구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 달 전보다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천억 원 증가한 1,19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한 달 사이 3조 5천억 원 늘었던 8월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거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입주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인해 8월에 4조 1천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또 기타 대출은 2조 3천억 원 줄면서 8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은행의 기업 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10조 7천억 원 늘었고요. 중소기업 대출은 3조 2천억 원 늘면서 8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육군 간부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육군 장교와 부사관 모집에 각각 3만 4천여 명 그리고 1만 7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장교 지원자는 5,500명, 부사관 지원자는 2,100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선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인원은 장교 3,700여 명, 부사관 6,900여 명으로 이 같은 추세면 올해 말까지 전체 간부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초급 간부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 모집 및 선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육군은 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부사관 계급 확대 및 위관 장교 근속 정년 폐지 그리고 중사 근속 진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죠.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4도, 전주는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대구는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엔 다소 덥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프랑크백이 불렀습니다. 사막길 그리고 한수미의 빨간 산딸기. 네. 이 복분자라고 그러는 거죠? 산딸기를 복분자라고 그러는 거 맞죠,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네. 이게 저 그 남성들 네, 자연 건강에 되게 좋다고 영화 주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제가 오늘 그 방송국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가을 분위기도 느낄 겸 좀 걸었거든요. 근데 좀 바람이 스산했어요. 예, 날도 흐리고 뭔가 오늘은 뭐 그 제가 오는 길에는 비는 안 맞았는데 날도 흐리고 곳에 따라 오늘 또 비가 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바람 부는 게 느낌이 스산하다. 야, 이거 가을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뭐 아직 낙엽이 떨어지거나 낙엽이 쌓이지는 않았으니까 스산해도 뭐 네, 10월 말이나 그렇게까지 스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식사는 하셨냐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인사드렸는데 네, 식사들 맛있게 잘하시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한테 저 식사하셨냐고 저는 오늘 좀 일찍 먹었어요 하시면서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이 인사 주셨어요. 오늘 일찍 은다방에 출석합니다. 맨 앞 테이블에 커피 한잔 시켜서 하면서 2시간 힐링합니다. 자리 잡으셨대요. 잘 오셨어요. 가을 날씨가 너무 좋고요. 아인의 번님들 어느덧 벌써 10월도 중순이 지나가네요. 남은 시간도 뜻깊게 채워가며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세요. 아, 이렇게 네, 멋진 글을 가을에 주시는 여러분들 글은 더 뭔가 시적이고 다정하고 따뜻함이 더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말이에요. 예,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봄에는 화사하고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김동규 그 마리톤 가수죠. 이렇게 콧수염 있는 김동규. 김동규 성악가의 어느 10월의 멋진 날이 듣고 싶어요. 오늘 노래 하나 추억 들여서 들었는데 아주 멋져가지고요. 우리 아인 가족들도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청해봅니다. 오늘도 정읍 고향에 가서 들깨도 털고 또 9절초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못 보내줘서 너무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동수님 고향에 9절초가 아주 지천에 만발했다고 지난번에 사진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9절초를 참 이쁘고 아름다운 들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예, 10월의 멋진 날은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소화를 못해드리더라도 아무튼 이 노래 가을에 들으면 참 좋죠. 예, 원래 그 멜로디가 외국 클래식에 가사를 붙인 거라서 예, 더 좀 귀에 익는 그런 멜로디이기도 하고요. 네. 정임진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저녁에 홍어랑 먹고 아인 애청 중입니다. 흑산도도 비수기인지 조용하네요. 에, 산딸기하고 복분자는 6천간입니다. 네. 100%는 아니고요. 네, 6천 가까운 거네요. 뭐 6천이면. 네. 말그노스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제 통기타 라이브 정말 잘 들었어요. 그 열기를 식히려고 오늘은 가을바람이 종일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에 그 가수 유지광 가수가 발표한 더 박서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동호님 맞나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축하한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자, 말그노스님이 청해 주신 박우철의 천리먼 길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거겠죠. 황혼길의 인생도 아름다운 가을 단풍처럼 멋있게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인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해요. 성북동에서 배용주님께서 네, 행복하다는 인사를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머스마들의 밤의 가계수를 청해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배영주님이 예전에 한번 청해 주셔서 저희가 음원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네, 준비된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2: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2: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3: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2: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인터넷으로 애청 잘하고 있습니다. 무주구천동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닉네임이 앙앙님이세요. 네, 청해주신 무주구천동 박지연의 목소리였죠. 2부 시작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매체로 방송을 같이 하시던 지간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관련 안내 말씀까지 이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어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이번 조사가 올해에서는 이제 마지막 청취율 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WBS 원음방송에 아름다운 인생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기다리면서 우리 윤상환님께서 청취율 관련 문자를 주셨네요. 금천구에 살고 계시는데 아인가정 여러분 날씨가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저도 열심히 참여할 겁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상환님. 네, 전 든든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오늘도 7시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의 가겠소 제가 전에도 한번 신청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이 신청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동식님도 조금 전에 밤의 가겠소 잘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을 좀 이어가 볼까요? 변산의 민호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제작진하고 저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게 아직까지는 그 비밀이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애둘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곡은 손윤호의 물새야 왜 우느냐를 청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황혼의 시기에 중년이 넘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서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만난 인연이라면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두 분 아무튼 서로 마음을 서로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민호님. 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이 이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미아리 눈물고개. 참 어렸을 때 제가 이 노래도 왜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혜연의 목소리죠. 쌀쌀한 가을밤 어릴 적 신장로에 고구마 가마니로 길을 막아놓고 차가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악동 시절 둥그런 다리 뜨니 친구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개구장이셨네요 우리 노영구님. 네, 좋습니다. 물새야 왜 우느냐 그리고 노영구님이 청해 주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군은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군산에 그 아름다운 칠공주가 계신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군산의 미아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연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동우님. 지난 토요일부터 2박 3일간 칠공주 모임이 있었거든요. 여수에서 배 타고 거문도, 백도 여행을 갔는데 식사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꽃게며 해물탕이며 회 등등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공기도 깨끗하고 일행들과 아주 야무진 여행을 하고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모임 일행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곡도 부탁드려보고요. 사진도 보냅니다. 사진 칠공주인데, 이야, 네. 멋있습니다. 네. 군산의 칠공주님들. 네. 근데 청해주신 노래가 선우혜경의 말다툼인데, 아, 요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없네요. 원미아님, 네, 미아님. 어떡하지요. 아무튼 칠공주 소식은 제가 잘 전해드렸고요. 네, 시간 틈나는 대로 동료분들 저희 방송에도 찾아오시라고 소식 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 개봉동에서 이경자님은 핸드폰을 도둑 맞았는데 그만 파손된 채로 찾으셨대요. 아이고,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4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어제 수리 끝내고 오늘부터 사용 중입니다. 미치겠어요 제가 하시면서. 그러니까 참, 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아우, 큰돈이 그냥 생각지 않게 나가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오늘 고쳐가지고 아인을 들으실 수 있으니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위안을 좀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명남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인 없어질 때까지 청취할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남님. 자,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부산의 천일홍님이 청해 주셨고요. 또 은행에 근무하는 우리 따님이 휴가인데 엄마 밥 먹어, 밥 먹자 그러고 불러내셨대요. 우리 김영부님 따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청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앞서 그 식사 관련돼서 우리 식구 얘기했는데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 님이 비록 밥은 함께 하지 않지만 아인의 모이는 우리들은 다 식구죠. 그럼요, 그럼요. 다시 같은 식구입니다. 한 식구. 자, 우리 식구 여러분들과 같이 우르르 다 3부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네, 같이들 가시죠.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2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사연과 아, 또 이야기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들도 얼른 얼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마무리 곡은요. 고덕동의 예비역 해병이십니다. 우리 이건유 해병께서 청해 주신 진송남의 고향천연인데요. 두루두루 우리 이건우님 동료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해병대 341기 동기생, 또 대한민국 사이카 순찰대 선후배님, 보안초등학교 동창생, 줄포중학교 동창생 등등, 그리고 원음방송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에 착심이 없으나 범부는 좋고 낮은 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시는 평강공주님, 어제 라이브 최고로 잘 들었다고 서성갯마을 청해 주신 노래를 녹음을 하셨는데 오늘 몇 번이나 되돌라 들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평강공주님 청해 주신 나의 심의 미사의 종 전해드리면서 3부 문을 같이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너지요. 음악다방, 은다방. 네, 오픈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리퀘스트 뮤직 은 DJ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No.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은다방, 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죠. 송춘희의 영산강천이었습니다. 금천구에 살고 계신 윤상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아름다운 인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은다방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부산 동네 테이블에 구경욱님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마쳤어요. 여유롭게 아인 입장하고요. 2시간 재미나고 신나게 함께 하겠습니다. 3부를 기대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가을밤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번님들과 함께 좋은 노래로 같이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전북 완주 테이블에서 미영님께서는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명절 연휴 때 들으면 설레고 최고입니다. 이렇게 먼 길 떠나시거나 여유 있을 때 연휴나 또 주말에는 그 노래들을 좀 모아서 많이 들려드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옛가요를 접하실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제작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좋은 노래들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안산의 한아름님, 늘 희귀한 음원들 저희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노래들 많이 청해 주시는데 우리 박재홍의 주말 없는 박달재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어우, 이 노래도 사실은 그냥은 알 수가 없는데 곡에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전설도 많지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박재홍 노래들을 조금 음원을 많이 구해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까지 이어 전해드릴게요. 백설이의 방울마차입니다.

아, 백설이의 방울마차, 그리고 앞서 들으신 노래는 주말을 묻는 박달재였습니다. 박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래도 넓은 메이커 커피집보다는 다방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안정되고 정감이 있어 좋아한다는 걸 참 잘도 아시네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은다방을 개업하셨을까요? 단어 선택 하나에도 너무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신다고. 예. 저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끝 언저리에 조금 다방이나 이런 단어들 우리 여러분들의 정서에 저도 조금은 예, 알고 있는 그런 세대니까요. 감사합니다. 은다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번호 7425 쓰시는 분이 새싹 문자로 오셨는데 레이너드 스키너드의 심플맨을 듣고 싶다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서든락인데요. 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주 무서운 체육 선생님 이름이 레이나드 스키나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으로 팀명을 지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예가요 한번 청해 주세요. 7425 애청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규식님께서 예, 이제 이번에 출발하신 시집 두 번째 시집이시죠 신규식님. 네. 예. 짧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집 물빛깔 동화에 실린 해악시예요 하시면서 계절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너무 길면 좀 줄여서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중략해가지고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10월의 길목에서 신규식. 10월이 왔다고 시원한 바람이 속삭인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에 시간을 가둬두고 싶다. 시금치 먹고 근육도 키우고 시도 한 수 읽고 싶다. 중략을 하겠습니다. 시냇물 교양하게 시리우스 별빛처럼 시시때때로 반짝일까. 10월의 길목에서 10월을 노래하며 시험에 든 이내 인생. 시나위 장단 춤 사위에 10월의 햇살 속으로 시원하게 날려보내리라. 야, 이 저 시 앞글자 앞머리글 시를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작시를 쭉 보내주셨네요. 너무 멋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물빛깔 동화 시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식님. 그리고 이필원의 님이 오는 소리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전주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장현의 오솔길을 따라서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방현재님께서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요즘 소식을 조금 뜸한 애청자 여러분들 성함을 불러주셨어요. 부천의 김영기님, 또 남미 엘살바도르의 강태용님 잘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별일 없으신지 어떠신지 듣고 계시면 소식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3부 마무리 곡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구경옥님, 아까 설거지 마치고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펄 시스터즈의 사랑의 교실 청해 주셨어요. 오늘에 준비해 놓고요. 저희가 25분 좀 넘어야지만 방송을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펄 시스터즈 사랑의 교실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8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오기택이 부른 등대지기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곡으로 들었고요. 대구에서 노옥년님께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인터넷 그 서버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접속이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부평에서 말고노수님이 PC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 잠시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런 안내가 뜨고 방송을 들을 수가 없네요.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기술부에서 지금 빨리 점검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이나 PC로 듣고 계시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접속이 안 되니까 끝날 때까지 꼭 지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고 특히나 우리 은다방에 많이 청해 주셨는데 신청곡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황지연 동료가 신청한 선마을 선생님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사연만 소개하고 선곡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황지연님의 동료분 성함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박병록 기사님 저희가 선곡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또 뒷번호 2319 쓰시는 청취자님도 오늘 와주셨고요. 개봉동에서 이경자님 모모 청해 주셨는데 오늘 선곡을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부산 은하수님도 예쁜 국화가 있는 은다방에서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포로 가는 길 좀 듣고 싶어요. 산포로 가는 길 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해주셨는데 산포로 가는 길은 가사에 나와 있죠.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 있습니다. 산포 거기 가면 산포가 있어요. 가사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오늘 선곡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님도 와주셨네요. 그리고 강남의 서풍근님 친구 이야기 주셨는데 소개 좀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학창시절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왔던 친구였습니다. 어찌어찌 저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어요. 친구는 고교 졸업 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민을 갔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교 시절 쌍절곤을 휘두르며 이소룡 흉내도 내고 좀 과격하고 공부는 별로였는데 글쎄 이 친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미국 가서 4월에서 성공해가지고요. 거부가 됐대요. 그래도 고국에 왔으니 점심값은 제가 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친구가 잘 돼 있어서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강남의 서풍근님 또 사연 주셨고요. 친구 만나시면 한 번 더 소식 주시고요. 친구분한테 우리 아름다운 인생 미국에서 앱으로 꼭 들으시라고 사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종일 기사님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이 조미미의 진부령 아가씨를 청해 주셨네요. 선선해서 일하기가 참 좋다고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광주에서 문영구님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김하정의 금산아가씨 청해 주셨습니다.

네, 다행히 서버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박춘식님,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의 정두님, 하양에서 예감님,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은 커피 사탕을 리퀘스트 용지에 같이 싸가지고 주셨는데 오늘 선곡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도 함께해 주셨고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고맙습니다.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듣고 계시죠? 그저 우영진 형님께 앞으로 저희 방송 자주 찾아오시라고 꼭 좀 전해주시고요. 청해주신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선곡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살고 계신 이현수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심수봉의 여자이니까.

멀리 부산 테이블에서 신순자님께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하시면서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그니까요. 들꽃님은 퇴근하고선 프리나케 오셨어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네, 대구 북구 테이블의 추순님도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DJ 선곡으로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9988 라이프, 예가의 탑텐 등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생방과 같이 많이 청취해 주세요.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부안에서 정명수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인의 법칙 또는 1:1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이전에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예론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여러 번의 경고와 전조들이 있고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쟤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은 위험 행동과 사고의 전조를 보았는데 본인은 습관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운전 중 놀라는 일이 많고 접촉 사고가 반복된다면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방치된 운전 습관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보통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곁에 다가가고 싶어도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들어서 선뜻 마음을 열기 힘든 사람이 있죠. 반면에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1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되어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된다. 차갑고 냉정한 기운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지만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따스한 온기를 품고 다가선다면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을 텐데요.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따스한 남쪽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챙겨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세탁기 돌릴 때 보면요,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해야 때가 잘 빠지잖아요. 찬물로 하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빨기가 어렵고요. 설거지를 할 때나 세수를 할 때도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하거나 찰흙을 빚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반죽이 부드럽게 잘 빚어지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은 서로를 잘 어울리고 합해지게 만들지만 차가운 기운은 서로 섞이지 못한 채 자꾸 부딪히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온화한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지만 차가운 기운을 풍기는 사람에겐 누구라도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학벌 혹은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겉으로 먼저 풍겨 나오는 기운이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돼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치에 대해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환의 덕과 자비가 있는 인물이라야,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온화한 기운이 몸에서 풍겨나야 상대가 감응하는 법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찬 기운이 풍겨나면 주위에서 응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요,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따뜻한 온기는 사람을 저절로 다가오게 만드니까요. 결국 내가 먼저 온화한 기운을 품고 다가설 때 주위에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하는 일마다 기분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비추는 작은 태양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어질고 착한 마음을 챙기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동성의법. 어떤 한 당의 성장이 아니고 어떤 자기네들 편에 선 사람들의 성장이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시민이요 국민이라 하면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놓은 것이 법이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야욕을 채우고 실현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법은 어떻게 이제 그 법을 마련하느냐. 이보 동성기법이라. 함께 성장을 하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길가에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정사를 하는 사람이든 공모짓는 간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함께 살 수 있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마련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법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입법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에 사법은 사거 생민지법이라.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야 한다. 옛날 성군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 때 꼭 저 사람을 제거해야 해. 다시 말해 죽여야 해. 그러는데 죽여야 할 사람일수록 살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제시를 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죄로 본다 하면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제거를 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 한 생명을 제거하기 전에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꼭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온 나라와 백성들의 괴로움이 많겠습니다. 했을 때 결국은 백성들이 동의하에 그 사람을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논나라 사구패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법무부 장관 이제 그러한 위치겠죠. 법무부 장관이 딱 됐어요. 법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안녕질서 다시 하면 나라를 어지럽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하는 일 아닙니까? 사구패들이 딱 되고 보니까 온 나라가 소정묘라는 이 사람이 횡행인 걸 저질러가지고 괴로워 삶이. 그러니까 소정묘를 잡아다가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공자는 성인 아니에요. 어떻게 성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품성이 나쁘다 할지라도 백성은 백성인데 국민은 국민인데 어떻게 책임이 법무부 그 계통에 있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느냐.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서 보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을 두면은 가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괴로워져. 난리가 나.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럴 때에 과보는 내가 받는다. 다시 말해 공자님께서 이거 내가 받을 테니까 제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거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거한 그 상황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과보라는 게 있어서 받기 마련입니다. 이제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 이제 가볍게 받느냐 무겁게 받느냐의 그 차이는 좀 있을랑가 몰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죄업을 살펴라. 다음 행정은 행호 공화지적이라. 함께 화합을 이루는 그 정치를 행해야 한다. 자기 부류만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 함께 화합해.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삼권이 확실하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민주국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 공화제의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어떤 정치의 또는 입법, 사법의 근본,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권장하는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따라줘야 평화로운 민주국가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려 하는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줄린다. 국국주제는 제어 입세. 자기 세력을 세우려는데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나라도 보세요. 당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비방, 모략 등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국주제는 제어 입세라. 자기 세력, 자기 형세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짜뉴스랄지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침수봉대를 해서 구렁텅이로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행지들은 죄와 충리라. 사람과 사람 싸우는 거 뭐예요? 이익끄 하나 싸우는 거예요. 이익끄.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목숨도 버리고 달려들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숨는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결리사이라 그렇겠습니까? 이익을 보면, 이익을 당해서는 먼저 을을 생각하래라. 이것이 옳은가?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인가? 또 이런 방향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국민을 살리는데, 나라를 유지하는데, 어떤 단체를 존속하는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럼 유가 앞섬으로써, 정의가 앞섬으로써 투쟁, 시비, 질투 이런 것들은 자연 잠이 잘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는 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주는 데 있다. 우리가 알아서 금지나 권장이나 이것을 잘 판단하고 또 딸 건 따르고 또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률은 이제 자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법이죠. 방법, 불교 진리, 모형. 이게 설문에 보면은 법은 형벌이다. 공평하기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좇으면 치이라는 짐승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이게 원래 법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수하고 치이하고 이거 이제 함께 세 가지가 세 글자가 합해서 이제 법이라는 이게 고자죠. 고자. 고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물. 이건 이제 짐승이고 이제 뭐 버린다 해도 되고 뭐 가버린다 해도 쫓는다 해도 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좇으면 치라는 짐승이 이제 치라는 이 짐승이 정지가 된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순임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순임금 곁에는 항상 치라는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다시 말하면 죄악을 가릴 때 하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한단 말이죠. 이제 순임금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그 변명이랄까 이런 것들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 그런 죄악을 저질 만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치가 옆에 있다가 아니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물속에다 빠뜨려서 제거를 했다 이거 법입니다. 고자의 법자예요. 이게 죄악을 지었을 때 사람은 인정적으로 용서, 포용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치라는 짐승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제거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물에다 밀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했다. 그래서 법자라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형이하라. 형벌이다. 형벌이다. 그래서 평기여서 평평하기를 물과 같이 해. 공평하기를 물과 같이 한다.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기울어졌으면 그 아래를 채워서 수평을 만든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어떤 큰 돌덩이나 바위덩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타고 넘기 위해서는 역시 수평을 이루어서 타고 넘기. 또 웅덩이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간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 수평이다. 종수 물을 줬는다면 치소이 촉 부직자지 거라. 그래서 치가 부딪혀봐. 부직자. 곧지 않아. 의롭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죄업을 지었어. 이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제거를 했다고 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려버리는 그런 가닥이다. 이것이 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권이거든요. 예, 금하는 것, 권장한 것. 이것을 잘 우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법은 예, 따라야 한다 말이죠. 금지조항도 따르고 권장조항도 결국은 따르자. 윤리라는 건 뭐냐? 법칙, 학문상의 법칙, 법, 규칙, 법령, 계율.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 계율이라고 이제 보겠죠. 어떤 자리나 지위, 등급 이런 것들도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윤은 고르게 펼치는 것이라 윤은 준표야라. 음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행하는데 고르게 시행하자. 잘난 사람이라서 더 많이, 못난 사람이라서 더 적게,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죄악을 지었을 경우 눈 감아주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작은 죄를 크게 부풀려서 티밥을 띄워가지고 그런 경위로 밀어넣고, 이것은 유리 아니다 말이죠. 이하 석고에 보면은 유련 법이다. 이런 법이다. 근데 법이나 유리나 같다 그 얘기죠. 바로 유리 바로 법이고 법이 바로 유리다. 법들이라는 것은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 나라에서 정한 법, 헌법, 법률, 명령,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고 헌법보다는 아래 명령, 규칙보다는 위의 인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됐든 규칙이 됐든 간에 법은 법이니까 우리들이 금권을 항상 생각하자. 금지조항이냐 아니면 권장조항이냐 이걸 생각해서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은이라는 것은 위에서 눈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은, 인정, 온정, 혜택, 사랑, 감사하기에는 마음인데 이 은 자체는 이런 진리 그대로이다. 은혜 했을 때 해라는 것은 이렇게 베푸는 것, 따라주는 것, 또 살찌워주는 것,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법자는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제 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법이라 해서 규정을 뜻한다. 수 공평한 수준 사람의 정사를 분간하는 신수와 이게 신수가 아까 치라는 그 신수죠. 신수와 악을 제거함의 합자가 곧 법이니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서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율자는 뜻을 나타내는 두인변 걷다 이제 자축거리다 이제 부와 음을 나타내는 율 붓을 손에 잡은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붓으로 구역을 긋다 잘 기록한다는 일이죠. 나중에 법률이라든가 음률이라든가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 법 자체가 세상의 나라의 또는 개인의 또 가정사회의 어떤 안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고 또 율, 음악 자체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 또 나라의 어떤 상황 또 어려움 이런 것들도 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성자들은 항상 그 음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자께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 꼭 화답을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중사님께서도 춘향전이나 뭐 심청정 같은 그러한 창을 들으시고 그때는 이제 뭐 돌아간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들으시고 참 좋다 이렇게 충효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런 걸 보면은 성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잊지만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다룩한 그 인정이 바로 은혜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자의 그 마음과 또는 행위 이런 자체가 세상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이 고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어정치는 물관귀천하야 정의입이라. 정치에 있어서는 정과 치 아닙니까? 정과 치예요. 정은 어떤 이론을 세우는 것이 정이다. 치는 실질적 행위가 치다. 입법, 사법, 행정 그 자체가 둘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우리나라를 또 우리 국민을 잘 살리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런 방향을 세운 바도 없이 부적그러고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깨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 밖을 돌아보고 그러한 큰 정신을 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정을 해야죠. 길을 마련해야죠. 치는 실제도 그렇게 해라. 해라. 가령 어떤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때 그냥 보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방면으로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다 구제 못 든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진정. 아니 그냥 기업의 회장들이 사는 것처럼 저 어렵게 사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끌어다가 회장처럼 살릴 수 있어요? 뭔 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러나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은 마련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치다. 그래서 귀천을 가리지 말아라. 분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의여든 기어 행해라. 옳은 길이라고 하면 행해라. 버리지 말아라. 정치에서 귀하고 천하마 가리지 않냐고 정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 이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 정전 거리도에서는 그 본의 대열로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가 서면은 불의는 자연적으로 잠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앞세우면서 정의를 주장한다? 이거 맞지 않죠. 가령 둥근 구멍에다가 이 네모를 가지고 이 구멍을 막으려는 건 똑같아요. 막히십니까? 안 막히지 않아요. 불의한 짓을 하면서 아 이건 정의다 내세운다면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이를 개인적인 면에서 종교 도덕적으로 면에서는 사회 국가적인 면에서는 예, 불의한 일 사행한 일은 절대 하지 않냐고 사적인 행동이죠. 마음에 못된 짓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찬 것이 사행. 정의로운 일 공공의 법론은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올바른 사회국가 형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천하는 비일인지 천하라 그랬어. 천하는 한 사람 천하가 아니다. 이제 군주시대에 나온 얘기죠. 천하는 임금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천하인지 천하여라. 천하 사람의 천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이지 한 나라가 어떤 독재자, 어떤 부류, 어떤 정당만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고관대장이든 간에 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하다, 따라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귀천을 가리지 말고 정의를 잘 실천하는 데에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는 예, 의미입니다. 이제 고전에서 한번 이러한 길을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노래 자료에 보면 개강자 문 정어 공자. 예, 개강자가 논나라 이제 임금이죠.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이제 말씀하기를 정자는 정해라. 자소리정임은 숙불부정이죠. 숙감부정이죠. 정의라는 것은 뭐냐? 정의다.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바르기만 행해라. 다시 말해, 정의를 행해라. 그 얘기죠. 정의로운 일만 해라. 정의롭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 이것은 안 된다. 자소리지면, 이 소는 이제 장수술자인데 거느릴 소를 그래요. 당신이 정의를 실현하면, 정의를 거느려서 실천을 해나간다면, 먼저, 개강자 당신 먼저 한다면 숙관부정에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먼저 해라, 먼저. 임금인 당신이 먼저 오고, 대부인 당신이 먼저 오고, 또, 뭐, 요새 말하면 총리인 당신이 먼저 오고, 장관인 당신이 먼저 해라. 우리가 정치라는 게 멀리 보지 말자. 생활정치를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공무원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는 길을 정의로운 길을
0: 중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신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줌이 자신의 공을 드러냄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원은 방송입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하나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버마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버마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므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인의 법칙 또는 1:19: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이전에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여러 번의 경고와 전조들이 있고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쟤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은 위험 행동과 사고의 전조를 보았는데 본인은 습관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운전 중 놀라는 일이 많고 접촉사고가 반복된다면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방치된 운전 습관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서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지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지와 발심에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치 못한 것이니라. 부처님을 믿는 것도 깨닫고 행하신 인격 부처님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진리를 알아서 부처와 합일된 자심부를 닦아 나가는 것은 자력이며, 법을 믿는 것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에서 밝혀놓으신 법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 마음의 심법을 알아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자력이니,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겸하여 신앙하고 수행하여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리라.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1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어느덧 산한 바람이 며칠 전 알았던 감기 기운처럼 살며시 나의 옷소매 사이로 스며들 때면 늘 하회탈처럼 웃음 지으시던 할머니의 따사로운 미소와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항상 입고 계셨던 빨간 스웨터가 떠오릅니다. 너무 오래 입고 계셔서 할머니의 꼬깃꼬깃하던 속내음까지 배어있던 털실이 무척 깔끄러웠던

이제는 스웨터를 입지 않으시겠죠? 그곳은 늘 봄일 테니까요. 할머니께서 파시던 많은 과일들이 지금 제 마음에 열려있는 걸 보면 그곳은 아마도 할머니 마음처럼 정말 따스한 곳일 거예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산종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그러므로 부모 자녀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의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모 사이의 도를 행하면 부모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의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의 덕이 나타나나니라. 이 가운데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물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이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 데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라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의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언교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좋은 말씀과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라 이는 철없는 때 부득이 우염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4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alk about love. Talk about truth.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신심 믿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연휴 없는 주라 금요일까지 오는 동안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은 해야 할 일들과 자잘한 스트레스로 꽉 막힌 방처럼 답답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환기의 시간으로 삼아보시지요. 호흡으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어지러운 생각들을 시원하게 바깥으로 밀어낸다 여기며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32장입니다. 한 제자 급히 밥을 먹으며 자주 말을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일상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공부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데이빗 달링의 첼로 연주로 Remember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0: WBS FM.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먼지가 끼지 않으면 거울은 스스로 밝고 물결이 일지 않으면 물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리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 시간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법문을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후 한 제자 여쭙기를 많은 생에 금사망 보호를 받을 죄인은 속인에게보다도 말세 수도인들에게 더 많다는 말이 있사오니 어찌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속인들의 제약은 대개 그 죄의 영향이 개인이나 가정에만 미치지만은 수도인들의 잘못은 정법을 모르고 남을 그릇 인도하면 여러 사람의 다생을 그르치게 되는 까닭이요.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음이 되는 연고요. 또는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므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배은이 되는 연고라. 이 말을 들을 때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때때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강교한 수단을 부려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항시 반성하여 보되 매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한 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의식 생활을 하는가 대조하여 만일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안심하려니와 그만한 노력이 없이 다만 공중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식이나 안일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한없는 세상에 큰 빚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고혈마임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각성할지어다. 11.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이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례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 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무의 위신상으로도 난처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례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 되기를 기약하리요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7. 학인이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법이 제일 주장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제일 원만하고 바르고 사실된 법이 주장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이 각각 편협한 지역에서 일어나 그 시대의 인심에 맞추어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일면에 치우치는 법이라도 능히 인심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상의 교통이 더욱 열리고 시대의 사상이 서로 교환되므로 사면을 다 통하는 원만한 법과 과불급이 없는 바른 법이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두루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인심이 대개 미개하므로 모든 교법이 방편과 창엄을 많이 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심이 차차 밝아짐으로 사리를 바로 해석하고 사실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니라. 8.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주의를 얻는 수가 덜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의 육아인심을 지배해왔으나 앞으로는 천하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규일처는 일원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니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보면 모든 진리의 규일할 곳이 일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불급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니 종교가 일원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이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일원과 중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일원의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중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일원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니라. 10. 학인이 묻기를. 선천기운이란 어떤 기운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에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에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옛 성인들은 통달한 어른들이라 하도 낙서에 이미 선우천의 대운을 밝혀 놓으셨나니라. 11. 천은이 사르기를 음세계와 양세계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음세계와 양세계는 곧 밤세계와 낮세계 같나니라. 밤은 어두운지라 모든 사물을 바로 분간하기가 어렵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국한된 범위만 알게 되며 또는 밤이 되면 서로 문호를 닫고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이 음세계의 시대는 막히고 좁고 활동이 적고 또한 치우침이 많나니라. 그러나 양세계는 곧 대낮과 같아서 인지가 고루 진화하고 주의주장이 밝고 원만해지며 문호가 서로 열리게 되고 서로 만나 넘나들며 활동하는 세상이라 이른바 대문명 세계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7장에서 1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밝은 세상을 박은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공부 단계를 돌아보면 10대는 서원기요, 학문기요, 독공기였고 20대는 고전기였으며 30대는 청진기였고 40대는 기도기로 전교도와 전국민, 전인류와 전생명, 위급한 동지들과 유주, 무주, 고혼들의 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40대에서 50대까지는 평상심이 되고 지각이 열리고 전심이 되었으며 65세 이후는 함장기로 삼아 다시 준비하며 살고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평에 있을 때 호련히 시 한 수가 떠올랐나니 천년 옛절에 한 등이 밝은데 노승이 한가로이 앉아 물소리를 듣는구나. 마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 또한 공하여 마음도 맑고 경계도 맑고 꿈마저 맑구나 하는 글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비추어 일체 업장과 마군을 다 녹이고 털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9. 대산종사 원평에서 최약송을 읊으시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모학산에서 하는 나의 일을 묻거늘 나의 소식을 묻거나 찾지 마라. 낮에는 산과 물에서 논일고 밤에는 삼매 대적광의 경지에 머무느니라. 소나무는 굽이굽이 홀로 푸르름을 지키고 바위들은 우뚝우뚝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또 이르기를 때때로 허공법계에 바른 기운을 머금어 기르고 산하 대지의 정령을 삼켜 늙어감을 알지 못하나니 나한의 신통한 눈으로 엿봐도 알지 못하나 나와 너만 알 뿐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하하. 10.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근본 마음의 부동함은 높고 높은 태산과 같아 한량 없는 세월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을 기르는 한가함은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아 영원한 세월에 활활 자제할지어다. 11. 대산종사 양주 장포동에서 글을 지으시니 한번 장포에 든 것이 무슨 일이냐. 소림면벽은 내가 구하는 바 아니로다. 다만 한 생각으로 일만 경계를 거두어 걸리고 막힘없는 최약사가 되리로다. 12. 대산종사 경서를 좋아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안팎과 중간이 다 이 마음이니 마음 놓고 마음 찾음 가히 옳지 않도다. 부질없이 경서를 읽고 백년을 허비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3. 대산종사 염불인에게 글을 주시니 한 생각 깨칠 때 참 부처가 나타나고 한 생각 미혹할 때 참 부처가 숨느니라. 부처와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으랴. 다만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느니라. 14. 대산종사 동정삼매에 대한 글을 지으시니 자운산의 규목고 말 못하는 비구 이리 오매 마음이 나타나고 이리 감에 마음이 멸하도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지적 수준도. 이 지적 수준도 말이죠. 만족이 없다니까요. 알면은 알수록 더 뭔가면요. 자꾸 지적 수준을 높여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지적 만족감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정체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해요. 이게 지금 말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왜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신가 하면요. 당신 스스로가 이게 뭔가 하면 실천해 보시고 그 실천해 보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색 잡기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우리 원불교 처음 시작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원불교의 시작이요. 시작의 이름이 저축조합. 저축조합 아닙니까? 원불교의 최초의 한 일이 뭔가면 저축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저축조합을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금주금년. 이제. 거기 돈 모았죠. 공동출력, 돈 맞죠. 심히 한 숟가락 밥 덜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제가 그렇게 물었다 그랬죠. 아니, 술 그거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참자. 참아갖고 그거 돈 내자. 이렇게 갖고 뭔가만 저축조합을 해갖고 돈을 모았다 그랬죠. 600원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600원. 그 당시 600원은 엄청난 돈이요. 그거다가 당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또 뭘 했는가 하면요. 400원을 또 만들었어요. 다 노쇠거리 다 팔고 해갖고 1,000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1,000원을 만들어갖고 뭔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까? 숫장사 했죠. 그거는요. 몇 배로 뛰었다 그랬죠. 10배로 뛰었다 그랬죠. 1,000원이 10배가 되면 10,000원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시작한 것이 뭡니까? 방음공사, 당신이 실천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실천해가지고 당신이 교단을 이끌어와서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당신이 실천해 보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겠죠? 아, 자기가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실천하러 가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저촉조합을 통해서 이미 당신께서 말이죠. 이 실천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이죠.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권했다 말이죠.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초기 교단사 자체가 뭔가 하면요.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돈 버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원불교의 최초의 초기 교단을 형성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교당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교무님들, 모든 교무님들 말이죠. 공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공금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 푼 한 푼을 쓰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실시하셨던 저축조합 운동의 정신이 그 속에 섬여 있어야만이 말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운영과 제대로 된 치사가 되는 거다 말이죠. 자, 우리 말이죠. 이거요. 이제 명심해서 우리 이 대목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봅시다요. 글쎄요,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말입니다. 사회에서요. 이제 모두 추구하는 것은요. 안으로, 이 안으로 주택 찾기, 이제 허영과 외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다 뭔가 밖으로 어떤 그 돈 버는 기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데 그것은 이 밖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 안으로 이 내적으로 이 내적으로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면서 낭비되는 돈들을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게 그것 자체가 돈을 버는 방식이 되죠. 돈을 버는 방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쓰고 싶을 때 덜 쓰고 조금씩 덜 쓰고 하긍이 또 덜 쓰기만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또 쓸 때는 잘 써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쓸 때는 또 멋지게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멋지게 써니 지금 사례를 들라고 하면요. 제가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제 자랑 안 하랍니다. 그런 게. 자, 이제 그렇게 알으시고요. 그래서요. 이 내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이 밖으로 기술이 중요하시잖아요. 내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그 이제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장이라는 말이 방장 이 방장이 뭔가 아이 불교 옥타원님 절집에 가면 방장이 있죠. 방장이 누굽니까? 예, 제일 높은 영혼. 예, 이제 알으시네. 예, 제일 높은 양반. 방장 들어봤어요? 예. 아니, 손 회장님 들어봤어요? 방장? 방장 스님? 방장 스님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 방장은 어떤 절에 있는가 하면요. 총님의 방장이 있어요. 총님. 총님이 뭡니까? 또 전에 제가 다 얘기했는데. 자, 총님은요. 유런, 선언, 강언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절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총님이라고 그래요. 유런, 선언, 강언 이 네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는 절을 총님 그래요. 그래서 해인사가 총님이죠. 통도사가 총님이죠. 여 지금요, 여 지금 저 전라도 선방 그것도 총님이죠. 또요 총님이 이제 많이 생겨버렸어요. 총님이 아주 많아져버렸어요. 백양사도 총님이 됐는데 총님이 되면은 그 총님을 뭘 두는가? 방장 스님을 둔다니까. 방장 스님을 총님에만 방장 스님을 두지 총님이 안 되는 방장 스님을 못 둬요. 그러면 총님에서 방장스님을 두면 어떻게 되는 거? 방장스님의 권한이요. 총님 내에서는요. 방장스님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지 뭐 이런 거 다 명하는 거. 다 강원의 학장. 전에 제가 이제 해인사 강원 학장이 쓴 칼럼 제가 얘기했죠. 다 이제 해인사 스님이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칼럼을 이제 써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총님, 그러거든. 그 총님에는 이제 방장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방장 스님이 총님에서는 제일 높은 스님이에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나도 방장 한번 돼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높은 스님인데 방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 단어의 유래를 내가 오늘도 이게 처음 알았다니까요. 방장이라는 단어의 유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보세요. 제가 전에 그거 하면서 그저 부설거사 이제 사부시 그 전에 그 깨달음의 노래 쭉 강의했잖아요. 그 세계 3대 거사 있죠? 3대 거사가 누굽니까? 첫째 3대 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또 한국의 부설거사. 이게 뭔가 하면요. 세계 3대 거사예요. 자, 그런데 이 방장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유마거사에서 나왔어요. 유마거사는 인도의 스님이었습니다. 인도 스님입니다. 이 유마거사가요, 인도 이제 스님을 했는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 때의 거사예요. 당대 때, 근데, 어떻게 수행이 깊고 법력이 높고 이 유마거사가요. 이 거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아, 결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거사는 결혼을 한 사람을 거사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거사가 결혼을 했는데 유마거사가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는 수행을 어떻게 적공을 했는지 말입니다. 엄청난 수행력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었죠? 10대 제자 아니십니까? 제자들한테다가 누가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문병을 가거라. 그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가려고 안 해요. 왜 가려고 안 하는가 하면은 가가지고 법방망이로 한방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럴 정도로 유마거사가 대단한 사람이 그랬겠죠. 아니,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다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누굴 보냈는가 하면요, 부처님이요, 문수보살을 보냈어요. 유마거사 문병을, 이럴 정도로 유마거사가 유명한 대단한 스님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스님인데, 또 우리가 이제 불교 역사상으로 볼 때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제가 첫째 뭡니까? 경. 경은 뭡니까? 경. 이것은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경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그 다음에 경이 있는가 하면은요, 율. 율은 뭡니까? 계문. 비구에게는 몇 개를 주죠? 자, 맨날 얘기해도 또 250개. 비구에는, 비구니에게는 몇 개 줬습니까? 348개. 비구니에게는 348개.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했죠. 비구는 뭡니까?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왜 여자 스님에게 348개나 줬어요? 비구에게는 250개만 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이에요, 그것이요. 경율. 그 다음에 뭡니까? 경율 다음에 논. 논은 뭡니까? 하, 맨날 얘기해도 경을 해석한, 경을 해석하는 것, 한 것을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율 논. 이게 뭔가 하면요, 불경을 구분하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예요. 경율론, 이 세 가지로.
1: 된다 이 말이에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카페엔 벌써 겨울 시그니처 음료들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가을을 즐기기도 바쁜데 벌써 겨울 준비라니. 좀 딱했지만 올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으로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바로 지금, 오늘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내일의 불안은 오늘 떠안지 말고 이 순간을 즐겨봐야겠죠? 10월 16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바버레츠의 Like I Do 전해드렸습니다. 카페에 가니까 겨울 시즌 음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가을도 제대로 못 맛본 것 같은데 겨울이라니 진짜 이대로 2026년 겨울로 가는 건가 마음이 좀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왠지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더욱 집중해서 매일매일을 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이번 한 주도 언제 이렇게 금방 지났나 싶게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뭐 매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내내 알차게 알뜰살뜰 우리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봐요. 2부에는 여러분을 위한 신청곡 자리 비워놓고 있습니다. 신청곡 아짜염 코너에 듣고 싶은 노래 3곡 골라서 신청해주세요. 7시 30분 전까지 골라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092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하하하하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뭐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유유라고. 2026년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면 뭐 한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뭘 한 해로 남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 게 없는 것 같다 싶다가도 아 그래도 뭐 하나는 해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직 두 달 좀 더 남았잖아요. 두 달 하고도 조금 더 남았으니까 남은 2026년 어떤 기록으로 남길지 좀 고민해보면서 하루하루 좀 알차게 써봐야겠어요. 4173님이 연하씨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금요일이라니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건 잘 모르겠다가도 이렇게 한 주가 훅 한 달이 훅 1년이 훅 지나가는 게 실감나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딱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는 건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주는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9월이었는데 10월, 10월이었는데 이제 또 금방 10월의 중순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추석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석 지나면 금방 연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각오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5260님 겨울 시즌 음료라 점점점 진짜 연말에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저는 토피넛 라떼 좋아하는데 연하씨는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토피넛 라떼도 겨울철에 한번 먹어줘야죠. 이것도 겨울 시즌 음료니까 여기 시나몬가루 팍팍 들어간 그런 그 뭔가 연말 느낌 나는 음료 달달한 음료들 한번 먹어줘야죠. 근데 뭐 저는 딱히 겨울 시즌 음료 중에 뭘 골라 먹는다 이런 거는 별로

박보람, 해화동, 김연우, 연인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건우님, 집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1983년 3월 26일 행당동 무학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영두동 집에서 엄청난 손님들의 밥상을 차리느라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들, 딸 결혼시키고 살만하니까 손녀들 학교 뒷바라지를 하고 있죠. 우리 마누라 안녕이 고생했다. 시간 되면 여행가자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 안녕이님 정말 스윗한 남편분의 이 메시지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되면 여행가자 이러면 여행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가자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 기회를 엿봐서 그러지 않으면 뭐 주변을 배려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챙겨야 될 것들 챙기다 보면 그러면 못 가더라고요. 이게 뭐 눈에 밟히는 것들이 없는 때가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못 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형편이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못 가고 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 뭐 체력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체력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우님 그냥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서 멋지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죠.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또 메시지 보내주세요. 도영의 노래 듣고 옵니다. 안녕 우주.

도영의 안녕 우주 QWER의 소년 만화 두 곡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은 이건우님의 신청곡입니다. JJ시스와 정훈이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꽃밭에서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2026년 4라운드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오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혹시라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은 모르는 번호다 하더라도 서울 지역번호 02로 오는 번호가 있으면 한번 받아서 여러분은 아침에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듣고 계시다고 꼭 응답해 주세요. 자, 2부에는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볼 거고요. 여러분의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계속해서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애니멀 듣고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0: primo.
1: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24 고객님께서 토피널 라떼 하니까 커피 생각이 하하하하 향긋한 아침이 되길 바라면서 신청해요 라며 보내주신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윤건의 라떼처럼 히미츠의 믹스커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124 고객님 신청곡 왔죠?

오하나이사님 덕분에 코끝에 진짜 달달한 커피향이 싹 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날이 좀 쌀쌀해지면 믹스커피도 아침에 너무 좋죠. 오하나이사님이 골라주신 10cm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윤건의 라떼처럼 히미츠 믹스커피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네, 특가장이 없죠. 다음 주에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위한 자리들 저희가 비워놓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가득 들고 놀러 오시고요. 일단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하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신나고 흥나는 로라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로라장에 잘 어울리는 찰떡송들 역시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양파예요. 에이블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 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얘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한 주. 벌써 금요일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말이야. 다들 후회 없이 잘 보냈지? 자, 그럼 신나는 금요일 아주 제대로 즐겨볼까? 마침 날씨도 완전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말이야. 청명한 저 가을 하늘을 무대로 그동안 숨겨왔던 길을 마음껏 발산해보는 거 어때? 좋아! 준비가 다 끝난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악도 같이 불러보자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듣고 싶은 노래들 마음껏 신청해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 같이 렛츠 로라!

특화전 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야수 던고 SS501의 유아맨 뒷번호 305 친구가 골라준 샤이니의 링딩동 원더걸스의 노바리 뒷번호 7193 친구가 신청한 주얼리의 원모타임 조성모의 다짐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뒷번호 1201 친구가 신청한 블랙아이드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들으면서 오늘도 아주 신나고 즐겁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0: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1: running.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느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느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하기니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2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9: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10: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9: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10: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9: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소울 선물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 3부에서는 여러분과 또 신나게 로라장을 즐겨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9874님께서 아, 오늘 이 플레이리스트의 끝은 슈즈의 쏘리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오늘 로라장에서는 못 나가서 저희가 4부에 준비해놨습니다. 9874님 또 너무 못 들으시면 아우 완성되지 않는 이런 찜찜함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1201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이 노래에 빠져있어. 우리 때 노래인데 듣는 것도 신기하고 옛 생각도 나고 해서 신청해 라고 로라장엔 정말 최적화된 말투로 보내주셨어요. 블랙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좌석에 아들 등교시키려고 했는데 노래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 하셨는데 아들이 좋아했어? 1201님이 신청하신 노래 오늘 로라장의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끝까지 쫙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로라장에도 아드님과 함께 출첵해 주세요. 9874님이 로라장의 완성일 것 같다고 뒤늦게 신청하신 노래 4부에 준비했습니다. 슈퍼주니어예요. 소리 소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서울 백악산이 58년 만에 완전 개방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백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인 남서자락 탐방로 1.32km가 바로 내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이번 개방으로 백악산의 주요 탐방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인왕산과 청와대, 경복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이를 기념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되는 구간은요. 창의문에서 백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첫 번째 쉼터인 돌고래 쉼터부터 만세동방 약수터와 1.21 사태 소나무를 잇는 구간이고요. 만세동방 약수터에선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의 글귀가 새겨진 바위를, 1.21 사태 소나무에선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와 우리 군경의 교전 당시에 발생한 탄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과 경복궁, 청와대 등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걷기 좋은 가을, 자연과 더불어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my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백악관이 58년 만에 완전 개방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B2B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백예린의 뻔히 전해드렸어요. 1732님께서 인사하려고 졸음쉼터에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바이바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졸음쉼터까지 들러서 인사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번 한 주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끝까지 쫙 누리고 가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한해 문세윤 벌써 1년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인의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한 번의 큰 사고가 있기 이전에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여러 번의 경고와 전조들이 있고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쟤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은 위험 행동과 사고의 전조를 보았는데 본인은 습관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운전 중 놀라는 일이 많고 접촉사고가 반복된다면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방치된 운전습관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